0: 감빵 옹.
1: 너라 너라 자나가
0: 오빠 백궁
1: 꿀로 바친 유머니까 궁안이 뿐 그레스
0: 그레스 오빠
1: 뿐 사사에 그레싱 뿐 뭐든 강갱기 갱갱
0: 아람 뭐 오빠 백궁 오빠 너뭉수 생나나꺼
1: 뭐든 된 자리니깐 가랭갈릭 빼트로 사니키 내 블론조 뜬토코 뜬와룽 너뻐 미니마르끝 쩍갑 낭기 그레스 뭐든 싹 낭기 주잇
0: 백궁 구위 진능니 GRES 디보초 그리스 bayar maniko kebutuhan cukup gunakake HP kanggo nyeken QR code murih proses transaksi dadi gampang cepet lan aman.
1: Walah dados titik keris pusaka nggih ten
0: dudu Bagong.
1: Walah nggih pun nek ngaten kula ngambil artane ten ajeng kula nggih nebus gaden
0: ora genah.